아이고, 고고고비 가플론즈. 구여, 구여, 구여. 자다, 괜델. 강켜로마가서 그냥 뭐 겨울한스웨기 세트 코탈레스 무시술레코. 힐로우 까케타. 까닐리즈, 힐로우라쿠 담바닐레그 무기술레코. 니토네트 마카타 톤토 엘레트리카. 레자고. 아, 가갈로마가로 쿠쿠메키엘레 아바샤카닐라와. 예나토나니 문요마츠랑가냐 카스티고 프란시스코 카피무알리세티 조아키나 제파니아스 사세카니 위디네이 베네디토 무아타이 마리아 수사나 바바 음비고 와자라 João Marime. Amukomakome wati handele heka kunene lwati sonyileko kuveena Thomas Valoi. Heku fiki kita kuitata kumana kambi kaiwona akhakanu wakufanene loo kwa la radio Msambiki. Vaka gunduru gombele wa kusalane kone na kuengeta. Gunduru gombele wache kwa hitu zikubara sana. Ingisa kanga iluwa maa.